누군가 모르길래 도움 받을 거이구나. 아, 마주와, 마주와. 니가 야이가 마주로 야이 길로 가우치리 지게와. 모르길래 구워야 마주와. 고인가 과야로 마주만이야 마주와. 길레이 벌룸 가와를 가이.